0: 안 온다. 안 온다.
1: 아무 뭐할 거지?
0: 뭐이?
1: 뭐이?
0: 실화해 안 온다.
1: 아미냐니나, 아미냐니나. 언니는 낮을 버리. 아무리 미션 공부해, 미션 공부해. 근데 아직 아무 소리도 졸지. 그냥 아주 이렇게 홀로 해놓고. 그냥 홀로. 도만 줬네. 뭐로? 도만 줬네.